0: 어디 있으니까 하루 한번 자서 자보라. 자고 났더니 눈이 탁 쌓였는데 나한테는 너무 좋아요. 매 주말마다 이제 남이섬에 가서 조금씩 가꾸고 뭐 하는데 돌아다니는 나무토막이나 이런 거 그려가지고 밤에 쭉쭉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대학 교수의 이제 면접을 다 끝내고 이제 앞으로는 자주 오기만 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두 번, 세 번 막 대표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차라리 당신이 맡아달라.
1: 쉽게 얘기해서 남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가신 거네요?
0: 예.

0: 남이 섬은 알려지지도 않고 잊혀져 있는 섬인데 빚이 매출의 3배쯤 됐으니까요. 공식적인 부채가 60억쯤 되고 대부분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또 있고 이제 하겠죠.
1: 백지 수표를 저희가 좀 이렇게 드리거든요. 오늘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100원 정도.
2: 100원이요?
1: 100원이요?
0: 네.
2: 100원?
1: 역대 가장 싼 거거든요. 100원이.
0: 아, 그래요? 네. 100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남이섬에 처음 대표이사를 맡았을 때 나 월급 100원이면 된다 라고 제시한 금액과 동일하다. 그래서 100원을 제시 쓴 거예요. 월급은 100원이면 충분해. 대신에 모든 전권, 지금 대표님이나 또 설립자님이나 주주나 주주의 친인척까지 포함해서 1년 동안만 아무 얘기 안 하면 내가 두 배로 올려줄 자신은 있어요. 하실래요? 마실래요? 1년 동안에 두 배가 되지 않으면 나는 계속 100원을 받을 것이고 남는 거는 넘어가면 내가 다 갖겠다. 주세요가 아니라 갖겠다. 이게 권한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좀 세게 했죠.
1: 월급 100원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남이섬에서 도대체 뭘 이루고 싶으셨던 건가요?
0: 살리자.
1: 살리자.
2: 오로지 하나.
0: 살리자. 어떻게든 살리자.
2: 근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가을에 그 은행나무길이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선생님의 작품이신 거예요.
0: 아주 어려울 때니까 투자할 돈도 없고 청소할 돈도 없잖아요. 내가 이제 송파에 집이 살고 있는데 길에 떨어지는 낙엽이 남이섬보다 한 보름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그래서 구청장님을 만나서 어디다 버리세요? 그랬더니 김포 메리티 갖다 버리는데 3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길래 아이고 내가 돈 안 받고도 되고 우리한테 버리세요. 그래서 남이섬에 쫙 깔아놓고 나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우린 다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이 은행잎이 이 나무에서 떨어진 거게 아니게 그러면 아니게 그러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0: 그냥 떨어졌으니까 저거 언제 누가 치우나 이 생각만 하는데 그걸 갖다가 까실 생각을 했다는 게 처음부터 우리 선생님 뵀지만 하여튼 범상치 않으신
1: 맞아요.
0: 분이에요. 요새 그 남이섬 들어갈 때
1: 네.
0: 배 타고 안 가고 그 하늘로 날아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총통님이 그럼
2: 예, 그
0: 만드신 거예요.
2: 처음에 타서 참 답답한 거. 배들 통통배 같은 거, 낡은 배가 쭉쭉쭉쭉 들어갔는데, 지금 확 하늘 날아서 들어가면 안 되나? 오랜만에 왔네.
3: 저게 남이섬인가?
2: 예. 네.
3: 우와.
2: 이거 타고 들어가야 돼.
3: 이거 타고 저렇게 들어가요?
2: 예. 네. 거의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야키도 나오고 아주 좋아요. 그때 되면 이제 청설모가 나오고 동물들이 이제 또 토끼도 왔다 갔다 다니면서 새 나오고 처음 여기는 완전 처음에는 새벽에 오면 환상 같아요.

0: 다른 섬에 가고 싶을 때는 언제 가고 싶어요? 동초에?
1: 마음으로 늘 와 있죠. 새벽 되면 여기 뭐.

0: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어 숲. 그것도 그러면 선생님이
1: 돈도 없는 회사였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 자기 나무를 99,000원을 내면 당신의 이름으로 나무 심어줄게. 아. 그래서 숲이 만들어진 거예요.
0: 약간 아까 그 저 천당. 천당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네,
1: 수법은 네. 비슷한 게. 당신의 힘으로 다 해라. 나무를 심은 분한테는 남이 나라 고하고 평생 무료예요.
0: 입장료가 없어요? 아, 거기 나무 심으신 분은?
1: 심은 평생 무료인데, 그게 또 뭐냐 하면, 이제 오면 그냥 안 와요. 누구 자랑하려고. 나는 그렇죠, 여기 국민이야. 그래서 손님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2: 그러면은 지인한테는 돈 받아요?
1: 다 당연히 받지. 나는 공짜야, 주인이니까. 그리고 자랑하고, 오게.
2: 와, 괜찮은데요? 그거 만드실 때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을까요?
1: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있었어요. 쓰레기를. 쓰레기 치울 돈이 없었어요.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비닐과 소주병이 많아, 술병이 많았어요. 그런 소주병 나고 다 닦아가지고 이걸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주병을 쓸모를 찾자 해서 만든 게 소주병을 납작하게 녹이니까 타일이 되고 타일로 장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 쓰레기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해야지.
3: 아, 늘어 지으려고 하지.
1: 소주병을 저건 700도에 딱 하면 녹아요.

0: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제 유리병이 아니고 이제 꽃병이라고 되는 거겠죠, 그죠? 이거 끝. 뜨거워요, 이거. 내가 지금 참고 있어서 그런데.
1: 겨울 연가가 그러면은 선생님 계실 때 벌어졌던 일인 거예요?
0: 가서. 내가 가서 있는데 윤석구 감독이 이제 로케지를 쭉 하러 다니다가 예. 이제 여기저기 보다가 이제 남이섬도 한번 보러 왔는데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든지 그냥 찍어라. 자유롭지. 당신 땅처럼 쓰세요.
1: 와, 그럼 부르는 게 값인데.
2: 그만큼 우리 선생님이 미래를 보신 거죠.
1: 그러니까요.
2: 왜냐하면 그 이후에 겨울 연가 때문에 아직까지도
1: 맞아.
2: 아시아 곳곳에서 남이섬을 지금까지도 방문을 하시거든요.
0: 그게 130개국이에요.
2: 그러니까. 우와.

0: 월급을 100원 받으셨다 했잖아요. 정말 그만큼 뭐안 받고 나는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1: 딱 1년. 1년 지나서 은행에 가, 기업이 은행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1200원이 찍혀 있더라고. 첫 해에 65만, 두 번째에 86만, 그 다음에 100만을 넘겼어. 3년 만에 100만을 넘겼죠. 1년 내로 두 배를 넘겼으니까 100원 받을 이유는 없죠.
0: 그러니까.
2: 1년 만에 관광객이 두 배가 넘게 늘었어요. 27만이었는데 60몇만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그때 받은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센티브나 이런 게.
1: 매우 아주 일반적이고 세속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2: 저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1: 예. 뭐, 꽤 받았겠죠? 그 뒤로 잘 나가면서부터 돼가지고 뭐, 계산법을 제가 별로 기억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
2: 사실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안 제가 볼 때는, 저도 대충, 결국은 330만인가 까지 갔으니까, 저희가 그냥, 대충 상상해도.
1: 대충 억대요. 뭐, 네. 대련이 넘어가요.
2: 억대 이상.
1: 네.
2: 남이섬 지분을 조금 받으셨다고?
1: 아, 그 설립자께서, 예, 예. 참 대견했나 봐요.
2: 네.
1: 어, 거의 뭐, 나보고 저기, 네 번째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했으니까
2: 예, 예.
1: 0.7%인가 몇 %인가를 저한테 주셨어요.
0: 와.
1: 그리고 나올 때 나갈 때는 다시 돌려주고 나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온 사람 아니야.
2: 아, 그 지분은 다시 돌려주셨어요?
1: 돌려주고 나왔죠.
2: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거든요.
0: 이거 선배님은 그러면은 모택하실 거예요?
2: 어떤 거요?
0: 내 맘대로 하고 적은 월급 네.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높은 월급.
2: 내 맘대로 하고 적은 월급인데 대신 인센티브를 걸겠죠.
0: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2: 무조건 건데. 걸어요. 나는 네?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 그만큼 내가 무조건 갖고 간다.
0: 아.
2: 그거 아니면 죽어도 안 해.
0: 아.
1: 남이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평 지역의 수준도 생활 수준과 소득도 올라가고 남이섬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밀리던 월급도 제때 주기 시작을 하고 55세 정년이 된 걸 또 80으로 늘려주고 하니까 직원들 만족도가 올라가고

0: 아시아 각지에서 다 오는 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놓으시고, 갑자기 근데 왜 제주로 오신 거예요?
1: 박수 칠때 떠나라 딱 하면서 탐나라가 하고 새로 시작한다 하고 왔죠.
0: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1: 여기는 탐나라 공화국의 국정 철학이 담긴 공간이에요.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있는 게 뭐냐? 있는 걸로 써먹고 가진 걸로 다 해봐.
0: 아까 그 하늘 등대, 거기도 재활용인가요?
1: 하늘 등대 그거는 재활용이죠. 재활용이죠. 뭐냐? 제주도 최초의 풍력발전이 날개가 망가져서 철거를 했어요. 저한테 관광공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필요하냐고.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필요하냐고 말했을 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눈만비를 내가 내야 돼. 안 필요해. 그러나 갖다 주면 잘 쓸게. 당신의 이름으로. 눈만비만 600만 원이 들어갔거든. 경기도에 그 안산시장님이 우리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있는데 우리가 보내줄게. 그 다음에 또 인천에서 또 매트 만드는 데서 우리가 인조매트 한 열로를 보내줄게. 또 갖다 갖다 깔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버린 것을 우리는 써버리겠다. 당신은 내버리고 나는 써버리고.
0: 아니 근데 연못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다 뭐 재활용한 건가요?
1: 처음에 여기 수도를 끌어올라고 했더니 15억이 들어간대요. 15억이 들어간대요. 차라리 우리 파자. 그래서 하늘하고 직거래하자. 해서 하늘물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0: 빗물을.
1: 그래서 지금 이런 연못들이 크고 작은 연못이 80개나 돼요.

0: 그냥 워낙 그릇 거꾸로 써도 돼요?
1: 응, 그렇죠. 똑바로 쓰듯이나 이걸 내가 쓰려고 생각하고 쓴 건 아니에요. 쓰다가 생각이 난 거지.
0: 언제 쉬세요? 언제 쉬? 쉬는 시간이 없이 뭐 앉아서 하면 뭘 만들?
1: 나는 지금 쉬고 있잖아. 쓰다가 이거 쉬고 있잖아. 쉬는 동안에 눈이 또 딴 데로 가고 있잖아. 뭐 하고 쉬느냐? 이게 쉬는 거야 이제. 난 그냥 마구잡이로 잘라도 여기 이런 모양처럼 되는 거야 또. 나는 그냥 자른 거야. 이건 애들도 하겠지. 그러나 달라요. 이거. 아마 앞으로 프로그램 찍어도 나 같은 이렇게 웃기게 사는 사람 찍기 어려울 거야. 딱 보니까, 야, 이거 뭐가 나올 것 같다. 요 놈을 저거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저 광목이 보이니까, 저거 써볼까?

0: 순식간에 몸을 또 맞으셨네.
1: 순식간이 아니고 70년이 넘게 걸렸죠. 그 나만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먼저 해요. 나는 행동을 먼저 해요. 네, 질러놓고 생각한다. 저지르면 수습되더라.
2: 이렇게 다 가꾸시기가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산책하기 참 좋겠어요. 아, 여기는
3: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사는 걸 버려.

0: 이렇게 책망하는 거 처음 봐요.
1: 1년도 안 돼서 30만 원이 모였어요.
0: 어마어마하네요.
2: 진짜 30만 원이 되겠네.
1: 30만 원을 쌓아놓으면 인테리어가 일단 해결이 돼요.
2: 아, 이건 또 바위가. 또
1: 바위를 놔두고 짓자.
0: 와.
1: 건물 짓다 보니 또 바위가 나온 거예요.
2: 우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여기 다 있네요. 헌 책에 빨대를 꽂아라. 와, 저 뒤쪽으로도 책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1: 저게 정리된 거예요. 아. 우리는 저렇게 정리해요.
2: 그냥 묶어놓은 책.
1: 우린 그렇게 정리해요.
0: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2: 탐나라 공화국을 저희가 쭉 둘러보니까 진짜 여기가 황무지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 땅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1: 2007년에 어떤 분이 300억을 투자받아서 뭘 하나 만들어야겠다. 예. 했는데 2년 동안 투자를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예. 팔자. 팔라고 했는데 9, 10, 11, 12, 13년대도 안 팔리다가 중국 사람들이 아, 우리가 두 배 줄게. 예. 하는 순간에 이거 중국 사람한테 팔면 중국 땅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애국심이 발동해서 내가 하지.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래서 남이섬에서 딱 빠꾸 해서 이쪽으로 딱 해서 말 타는 자는 말에서 쉬고 말에서 죽는 거다. 다 멋있는 말을 남기고서 왔죠. 멋이 없나?
2: 아니 근데 여기가 땅이 보니까 아까 돌도 많고 여기도 지금 뭐 다 돌이고 한데 이 설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아, 처음에 이제 남이섬의 직원들이 내려왔죠. 자, 이걸 합시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참 황당하죠. 뭘 합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합시다. 돌이 많은데요. 돌을 많이 쓰자. 큰 돌이 나왔는데요. 크게 쓰고. 작은 돌이 나온 거는 작게 쓰고. 흙이 없어요. 그럼 돌틈에 있는 흙을 다 양동에다가 모아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어요.

0: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그런 원천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1: 술 마실 때는 안주가 필요하지만 예술하는 사람은 안주하면 안 돼요.
2: 중간중간에 방심하고 있으면 이런

0: 막간 개그가 툭툭 튀어나오십니다. 네.
1: 미안합니다.
0: 아니,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니, 그 총통님한테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돈이란?
1: 돈이란 좋은 도구예요. 있으면 좋아요. 나도 돈 좋아해요. 없으면 불편해요. 많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계산을 자꾸 해야 돼요.
0: 지갑은 갖고 다니시죠?
1: 지갑은 갖고 다니죠.
2: 어디에 많이 쓰세요?
1: 나 안 써. 쓸 일이 없는데요.
0: 백만장자님의 지갑에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1: 면허증, 주민등록증, 어르신카드 하나.
0: 현금 4만 7천 원이.
2: 선생님 지갑도 오래 쓰신 것 같은데요?
1: 그거 아들이 사준 거라. 남이섬 메타세커의 길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인연으로 지금 미국에서 다니고 있어요.
0: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결혼을 하셔서 지금 미국에 메타를 다니고 있다. 네. 아, 대단한
2: 연관성. 이거는
0: 생활비는 얼마 쓰세요?
1: 계산 안 해봤는데요.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밥 먹다 말고 벽에다가 그랬지. 그러면 이제 주인이 나와요. 여기도 해주세요. 그래. 끝도 해. 하다가 두 번째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접시도 하나 딱 해주면 그 다음부터 밥값이야 또 안 들어가요.
3: 밥값 잘 안 들겠네요.
1: 내가 나한테 전에 한 집에서도 어떤지 술값을 받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가요. 이렇게 문화 수준이 안 된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0: 우리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눌수록 돈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신데 원래 금수저셨나요?
1: 수저가 없었어요.
0: 그냥 무수저.
1: 없으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국수가 있는데 젓가락이 없다? 나무 잘라서 젓가락처럼 만들어서 하고 그럼 손재주가 늘어요.
2: 굉장히 좀 엉뚱한 면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릴 때 진짜 똑똑하거나 아니면 정말 공부와 거리가 멀거나.
1: 저희 부모님은 이상하게 공부 원래 신경 안 쓰고 1등 안해도 먹고 살면 됐지. 네. 다른 걸로 먹고 살아도 됐잖아. 162명 중에 157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너 몇 등 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뭘 배웠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 해봐. 그러다가 마흔이 되었을 때 저한테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 어렸을 때 호되게 쌓아서 100일 동안 새벽 별을 보여줬다 그래요. 왜요? 새벽 별에 하늘이 별이 총총하니까 너 보고 또 총명해지라고. 그러시길래 엄마 별이 총총과 총명의 총자는 틀린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겠어요. 아무 총이 못해 맞으면 되지.
0: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께서 하늘을 엄청나게 보여주신 덕분으로 우리 선생님이 계속 하늘을
1: 팔고 몰라요.
0: 얘기를 하시고 어머님도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1: 후뚜루 맞뚜루야. 어머니 방식에 후뚜루 맞뚜루 착착 탁 이렇게 하니까 쭉쭉 모르니 강아지 되었다가 딱 하니까 오리가 되었다 탕이 날아갔다가 야 마술사 아냐?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피를 받았구나.
2: 나중에 이 나라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실 생각이세요?
1: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아들도 자수성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를 원한다면 네가 돈 벌어서 사면 되잖아.
0: 아니 근데 뭐 아드님도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 다 다니신다니까 요즘 차 직원들 또 연봉이
2: 가고 싶어 난리죠.
0: 어마어마해요. 그 복지도 좋고 그래서 그래. 뭐 저는 오늘 선생님 뵙고 잠깐 느낀 게 선생님 너무 약간 조금 일찍 태어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답을 잘 맞히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되게 이제 출세를 하고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이제 답은 AI가 다 맞춰요. 지금은 답보다도 여러 가지로 진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1: 나 아직 더 살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왜?
0: 그럼요. 그렇게. 예, 아니. 시대가.
2: 걱정하시나요?
0: 그럼요. 그렇게.
4: 토일렛 피스 아워 그라스.
2: 우와! 와! 전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4: 우와! 경기 왕국. 경기는 저한테 모든 것입니다.
0: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 대표입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4: 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2: 우와!
0: 나라 돈도 20조를 벌어주셨다. 그야말로 사장님과 제가 잘 맞는다.
4: 공동개발 한번 해봅시다. 공동개발. 똥통 양변기 하나가 또 저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다 쏟아내라. 내가 받아줄게.

0: 목숨이 위태로운 거리의 개들.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지금 됐어. 빨리 가, 뛰어. 빨리 가.
2: 좀 세게 맞은 것 같아서
3: 여기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심했어요.
0: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험.
4: 왔다.
5: 아유, 심하다. 진짜 심하다.
6: 내 목도 물린 것 같아. 목이.
1: 그러네, 상처가 있네. 네.
0: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숨막히는 구조작전.
7: 이야, 저걸 안 들어간다고?
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던 어느 날, 다친 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 전문가가 출동했습니다.
8: 아우, 너무.
0: 어머,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위기에 처한 동물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그동안 새나개에도 여러 번 등장해 아픔이 있는 개들에게 견생 2막을 열어준 김용환, 구철민 동물 구조 전문가.
9: 안녕하세요.
10: 그럼 처음 보신 네. 거는 언제?
2: 한 일주일 전쯤 됐어요.
10: 네.
2: 제가 저희 강아지랑 밤에 드라이브 한다고 9시 넘어서 이 저수지 쪽 드라이브를 하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 웅크리고 누워서 쉬고 있어서 처음에 그냥 귀여워서 간식이나 주려고 이렇게 살짝 다가갔는데 차 타고.
0: 가까이에서 본 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 차 가까이 가보니까 애가 머리가 한쪽에 아예 파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겁먹고 자꾸 도망가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도를 좀 해보다가 안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0: 한 식당의 마당 겸 주차장에서 자주 목격됐다는 녀석.
6: 지금 그래도 여기가 흡연구역인데 얘가 이 근처에 있었다는 거는 그래도 사람을 어느 정도 탔었다는 얘기인데.
0: 식당 주인은 이 개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3: 어서 다쳐갖고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갖고 아우 이 여기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심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어요.
11: 그저께 한 2, 3일 전에 아니 며칠 됐는데 왔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다 짓물러가지고.
2: 딱 각도가 약간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릴 때 왜냐면 그때가 또 제가 본 날이 며칠 전이 복날이었어가지고 약간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조금 돼가지고.
0: 구조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녀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보아 털을 잡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데요.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코엑트를 설치하고 유인하기 위한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 구조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더운 날씨 탓에 상처가 더 악화가 될 텐데요. 제발 나타나길 바라며 반나절을 기다려봤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는 녀석.
12: 지금 낮 온도가 지금 35도까지 육박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강아지들이 정말 웬만해서 돌아다니거나 그러질 않아요. 지금 얘도 더위를 피해서 어딘가에서 시원한 곳에서 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은 빨리 철수를 하고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게다가 새끼 때부터 이곳에서 줄곧 들깨로 살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물건에 대한 경계가 심할 거라고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최선.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스로 포획틀로 들어가서 밥을 먹는 모습이 포착된 것.
2: 저기 머리 다친. 네.
0: 머리가 다친 걸 보니 애타게 기다렸던 녀석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13: 형님아, 이리 와, 거기 줄게.
0: 아니, 대체 누구시죠?

0: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죠.
1: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괜찮다니 아 정말 다행이네요.
2: 지금 문제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콩파수치만 살짝 높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기견인데 이 정도는 거의 드문 경우죠 많이.
1: 그동안 식당과 주변에 살면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됐을 청국이 광견병 예방주사와 중성화 수술까지 완료. 제2의 견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동물구조팀을 만나기 위해 평택의 한 반려견 카페를 찾아왔는데요.
3: 눈이 껌뻑껌한다.
1: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3: 제가 곧 10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제 결혼할 이제 예비 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예요. 저희가 구조활동하면서 정말 위급한 친구들 구조를 할 경우에 여기에서 보호를 하면서 아이 치료와 사회화 교육을 진행을 한 다음에 입양처를 찾는 그런 임시보호소 같은 역할을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1: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녀석이 있었는데요. 목에 선명하게 상처가 남아있는 보라.
4: 어릴 때 2개월 때 체험은 그 케이블타이가 이만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만해졌는데 케이블타이가 계속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 목이 거의 반쯤 절개가 된 그런 상태로 죽기 직전에 구조가 됐었던 친구예요.
5: 상처가 엄청 심했겠어요.
4: 네, 상처 부위가 지금 봐도 정말 한 일주일만 구조가 늦어도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깊게 파여 있었어요.
6: 병원에서 케이블 타이를 풀었을 때 목 상태가 이랬고요. 지금 보면은 목이 절반이 아예 살이 패여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진짜 죽기 직전에 구조가 됐었던.
1: 이제는 아주 건강하답니다. 그날 오후 동물 구조팀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요.
7: 자, 인사 좀 해보자.
8: 인사 좀 해봐.
7: 가자. 인사. 야, 손... 내가 너 내가 등에 업고 내려왔어 산에서.
8: 그래.
7: 죽는 줄 알았어. 너 기억하지? 솔직히 말해봐, 기억하지?
9: 어떻게 아는 게인 거예요?
7: 이 친구는 저희가 구조를 한 친구인데 그 북한산 뭐 완전 꼭대기는 아니지만 꽤 높은 데서 저희가 데리고 내려온 친구예요. 탈장이 돼서 뒤에 이렇게 커다랗게 혹같이 달고 다니던 친구예요.
1: 북한산에서 살던 로켓이는 발견 당시 탈장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8: SNS에서 로켓이의 사진과 동영상이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그 머리만한 혹이를 주렁주렁 메고 다닌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구조를 하려고 많은 단체들이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1: 이때 로켓이 포획에 나선 김용환 구철민 동물구조 전문가. 이틀에 걸쳐 특수 구물망을 제작. 체감온도 영하 25도의 혹한에서 이틀간 잠복 끝에 마침내 로켓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8: 어쨌든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이고 지고 얘네들을 또 메고 오시고 예, 또 근데 또 몸 상태가 진짜 너무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악취도 진짜 어마무시했어요, 사실. 예. 근데 그 악취 얘기를 다 견뎌내시고 품고 내려와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평생의 은인 같은 분이에요.
7: 간식 있는 거 알았어.
1: 가중 고생을 하며 구조한 녀석이라 더욱 마음이 쓰인다는 로켓이.
10: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좀 로켓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1: 엄청 많이 바뀐
12: 거죠. 엄청 많이 바뀐 거죠. 얘는 아예 학습이 없던 개여가지고.
13: 왜 또 무서워? 기. 왜 무서워? 왜?
1: 경계심도 강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7: 손. 손 한 번만 줘봐. 아이, 잘하네.
12: 여기서
7: 아, 훌륭하구나.
1: 옳지. 어머어머, 이 애교 어쩔 거야. 이제 평생 함께할 가족만 만나면 되겠는걸요.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목숨이 위태로운 개들을 구조한 지 어느덧 4년째. 지금까지 1,500마리에 달하는 소중한 생명을 살렸답니다.
3: 그런 상황에서 동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신데

0: 그분들이 저희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사실 그 행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 구조가 딱 되면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옆에서 막 와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이제 됐다 이러면서 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뿌듯하죠.
2: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3: 위험해 보이는 도로가 온몸이 성치 않아 보이는 개 한 마리. 구조를 위해 서둘러 목격 장소인 경기도 김포로 향했습니다.
4: 처음에 저희 같이 이렇게 강아지 구조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어떤 분이 여길 지나가다가 이 고가다리 밑에 작은 강아지라고 그랬나? 나한테는 강아지가 작은데 털이 다 빠져있다. 그래서 주소만 줘서 제가 와보니까 애가 상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진물이 나고. 어, 왔다, 왔다, 왔다. 왔어.
3: 때마침 모습을 드러낸 녀석. 그릇 앞에 멈춰서더니 사람들이 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4: 물 줘도 돼요, 대표님?
5: 네.
4: 봐봐, 저 물그릇을 저렇게. 물이 없어요, 지금. 계속 저러더라고요.
3: 물과 밥을 건네면 거부감 없이 먹는다는데요. 어? 정말 잘 먹네요? 왠지 순조롭게 구조될 것 같은 느낌?
6: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를 가까이 둬도 크게 피하진 않으니까 이 친구가 입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나 먹이를 먹을 때 자연스럽게 문을 닫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제가 놀라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3: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개의 스피드는 절대 사람이 쫓아갈 수 없다고요. 기름진 고기 냄새로 유혹해서 포획틀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조 방법. 괜히 쫓아다니면 아예 더 멀리 도망가 버린답니다. 그런데 고기에 영 관심 없어 보이는 녀석. 쫓지도 않았는데 위험하게 도로를 건너는데요.
7: 지금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쫓으면 오히려 저 친구가 뛰어서 위험할 수 있어서 그냥 놔둘게요.
3: 그러다 다치겠다.

0: 다른 게죠? 네? 다른 게죠?
1: 아, 저 집에 있는 어린 게.
2: 녀석이 사라지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속으로 사라진 개를 따라간 곳. 온갖 고물이 쌓인 길을 지나자.
1: 이런 거는 죽어 안 돼. 큰일 나네.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개가 안 죽어. 근데
2: 아니, 여기저기 나무에 묶여 있는 개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밥그릇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 마실 물도 모두 오염된 상태. 오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설득으로 견주는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요. 임시 보호처를 찾을 동안 환경 개선 작업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 애가 막 깽거리면서 내려오는 것 같아.
2: 곧장 질병에 취약한 강아지부터 먼저 구조했는데요.
4: 귀여워라. 에이, 귀여워라. 에이, 나 줘. 나 갖다 줄게. 빨리 너는 상자로 가자. 에이, 귀여워라. 야, 너 진짜 애기구나.
1: 들어갑시다. 후샤! 에샤! 됐어.
5: 그냥 그렇게 밑에 갇히면 돼.
1: 요리 잡으면 돼.
4: 오케이. 응. 가자.
1: 가자, 앉아. 나 잘랐어.
4: 근데 강아지 진짜 없죠?
1: 어.
4: 오케이.
2: 에이. 당분간 임시보호소에서 지내게 될 강아지들. 하루빨리 가족을 만나 사랑 듬뿍 받고 자라길 바랍니다. 사라진 개도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날이 새도록 나타나지 않은 녀석. 다음 날 다시 찾은 김포. 오늘 아침 전날 설치해놓은 포획틀 근처에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0: 둘, 하나.
1: 아, 됐어. 오케이. 빠르다.
2: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잠복에 들어가는 동물 구조팀.
1: 오케이.
2: 포획트를 비추는 카메라 화면에 집중하는데요.
1: 됐다.
0: 특히나 이런 틀이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앞에 있는 건지 틀 뒤에 있는 건지 가운데 들어간 건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착각하고 오인해서 안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고 포획트를 작동을 시켜버리면 그 상태에서 놀라면은 다음에 이 강아지가 구조 틀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다시 안 들어가고 이래서 구조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카메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던 거죠.
2: 과연 녀석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까요?
0: 밖에서 막 얼굴 내밀고 막 얼굴 자랑한다.
1: 왔다.
2: 어, 너 왔구나. 어서 와. 아, 차. 차 조심하고.
1: 아니, 차 도로 다니네. 옆으로 안 붙어 있고.
0: 차들이 뭐 좀 비켜가니까 그렇지. 위험하게 또 저렇게 다니는.
1: 아유, 심하다. 진짜 심하다.
0: 아유. 목도 물린 것 같아, 목이.
1: 아, 그러네. 상처가 있네. 네.
0: 간다. 바로 팔아 가라.
1: 또 뭐, 좀 먹을 걸 줘야 되나? 꼬셔야 되나?
0: 아니야.
2: 아, 포획틀 문 앞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 같은데요.
1: 왜 이쪽을 안 보지? 거기 앉는다고?
0: 아니, 뭐, 쟤 계속 이 자리를 좋아하네.
2: 하필 앉아있는 곳도 위험천만.
3: 안 왔어요?
1: 뭐지? 나중인가?
3: 화살 입은 게 안 왔어요, 얼른 다요?
0: 그분 아니야? 어디 보충해 줄까?
3: 화살 입은 게 일로 안 왔어요?
1: 저기 있잖아요. 네,
3: 저기 앉아있어요.
1: 그냥...
3: 저기 앉아있게 앉아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쟤는.
4: 아.
2: 차들이 쌩쌩 지나가도 요지부동. 애가 탄다. 그런데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녀석.
1: 들어가자. 아, 누웠어. 틀 보고 누웠어. 미치겠네. 야, 이 좁석이. 아, 갈 수도 없고, 저기.
2: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구조는 기다림의 연속이라죠.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우며 녀석의 행동을 예의주시합니다. 아, 밥도 차 안에서 드시고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한여름 더 뜨거울 아스팔트 바닥 온도. 계속 도로 위에 앉아있다가는 열사병에 걸릴 위험도 있어 보이는데요.
1: 물 마셔.
2: 녀석의 더위도 식히고 포획틀로 유도할 겸 물을 건네봤습니다. 오, 천천히 다가와 물을 마시는데요.
1: 아, 까다롭네. 물그릇까지는 유도를 성공했다. 물을 진짜 잘 먹는구나. 물그릇 딱 들고 가니까 안 도망가? 네, 물 먹으면 이제 배가 고프겠지?
2: 물을 먹다가 잠시 밥그릇을 쳐다보는 녀석.
1: 야, 씨. 다시 돌아간다. 대단하십니다. 경계심이 대단한데? 근데 또 그 여자분들이 또 줬을 때 또 반응이 또 다르거든요.
0: 여보세요? 얘 지금 와 있거든요. 네, 오셔서 먹이 바깥에서 조금씩 주고 안에다가 먹을 걸 주고 빠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여성에게 경계가 덜하다는 특징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먹이로 직진하더니

0: 어머, 고기마다 했던 녀석 맞니? 정말 잘 먹네요. 동물구조팀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이제야 가까이에서 본 녀석의 피부는 심각하다 못해 처참한 상태.
1: 아유, 가려워.
0: 아, 보는 사람이 다 아플 지경인데 녀석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치료해주기 위해 계속되는 구조시도. 드디어 포획틀 쪽으로 유인하기 성공. 간식을 먹긴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요. 이때 포획틀 안으로 던져진 간식. 녀석의 선택은? 제발, 제발, 제발 들어가줘.
1: 포기하네.
0: 다시 되돌아가는 녀석. 이대로 구조 실패인가요? 이대로 작전이 실패하나 싶었는데 다시 포획틀 문 앞으로 돌아오는 녀석. 간식에 미련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0: 이거 도망간다.
1: 그래, 들어가자. 한 발자국만 더 들어와, 더.
0: 야, 저걸 안 들어간다고? 야.
1: 들어갈 듯 말 듯. 아, 결국 돌아서고 마는데요. 다시 문 쪽으로 향하는데. 자, 이번엔 과연?
0: 될 것 같아. 됐어. 됐어, 됐어, 지금. 빨리 가, 빨리 가. 됐어, 됐어, 지금. 빨리 가, 빨리 가. 됐어.
2: 기다림.
0: 아유, 괜찮아. 아유, 눈도 안 좋네. 눈이 하얀데? 아, 됐다. 잡혔다. 됐다, 됐다. 해야지. 병원 가자.
2: 됐어.
1: 와, 못 잡을까봐 노심초사 했는데 이제야 한시름 놓겠네요.
0: 괜찮아. 그렇지, 잘한다. 아이, 잘한다. 됐다, 됐다. 됐다, 진정했다.
1: 눈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난 들어가자. 그렇지, 아이, 잘하네. 오케이. 아유, 잘하네. 야, 이거.
1: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치료. 길에서 구조된 개들은 악취도 심하고 경계가 심해서 검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고맙게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민 병원이 있어서 곧장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3: 온몸에 다 볼맞다. 여기 다 피나잖아. 건더기만 해도 피나잖아. 고름, 피고름. 여기 물린 거. 여기 볼 맞죠?
4: 다른 뒤에도 물린 거예요?
3: 그런 거 같아요.
4: 아,
3: 여기 지금 다 여기 다 모여서 여기도 찢어졌어. 물려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1: 피부병뿐만 아니라 물린 상처로 인해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3: 물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찐득이도 그 와중에 찐득이.
4: 찐득이 있어요? 없을 리가 없지.
3: 헉,
4: 살아있어.
3: 네, 살아있어요. 다 지금 건들 때마다 피가 나요. 골마서 염증.
4: 이렇게 계속 검체했다고 하면 뭐.
3: 폐혈증으로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원래는 피부병만 심해도 영양상태 안 좋은 애들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지금 얘는 거기다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딴 애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1: 얼마나 고된 생활을 했던 걸까요?
3: 안충도 있어요, 얘.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거. 예. 지금 안충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안충 다. 결막염도 심해지고 너무 심하면은 상처 날 수도 있고요.
1: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3: 온몸 소독이야. 철관다고요?
1: 피 뽑기도 어려운 몸 상태.
3: 어휴,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 이거. 피부가 너무 그래서 혈관이가 뭔가 다 터져. 수유기라도 맞추고 싶은데 스치기만 해도 지금 피가 다 나가지고.
1: 어렵사리 피검사에 성공했습니다.
3: 네, 걸려있네요. 걸려있네요. 사상충 걸려있어요. 일단은 잘 먹고 영양상태 좀 올라온 다음에 지금 이거 염증부터 잡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잡히지 않으면 피부병도 안 나. 면역력이 올라가고 컨디션이 좋아져야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지금은 교상이 상처가 너무 전체적으로 상처가 심해서 이걸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살살살 언뜻이 발라주시면 돼요.
4: 호흡시요.
1: 피부병과 물린 상처, 심장 사상충까지 이 모든 걸 치료하려면 일단 잘 먹고 기운부터 차려야 한답니다.
4: 신경에 지장이 굉장히 많죠.
3: 지금부터 염증 치료 잘 해봐야죠. 지금 병상에 보면 뭐가 좋을 리가 없어요.
1: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 지금껏 잘 버텨준 녀석, 이번에도 그래주길 바랄 뿐입니다. 청국이 구조 일주일 후.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설쌤이 병원에 입원 중인 청국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동안 잘 있었니?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친 녀석은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걱정과 달리 주변 사람들이 밥과 약을 챙겨주며 많이 아물었던 상처.
6: 저는 되게 걱정됐던 게 구리골에 골절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좀 심했었거든요.
7: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다른 검사들도 해봤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단 머리는 염증만 있었는데 지금 많이 머리는 좋아진 상태고요.
1: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요.
8: 좀 움직일 법도 한데 전혀 안 움직이네요.
1: 사람이 있으면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녀석.
8: 너무 안 움직여. 확실히 무기력증이야.
6: 이게 싫으면 좀 도망가야 되는데.
7: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너무 안 먹으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속 걱정하게 되고.
8: 아니요, 아니요. 사실 저도 누군가한테 납치됐으면 청국이처럼 했을 것 같아요. 밥, 식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리고 뭐 청국이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 전에 남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건데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 건 무기력증이 아주 심하게 되어 있고.
1: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6: 어이구, 제 마음이 놓입니다. 얘 보면서 조금 걱정했는데.
9: 사실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6: 걱정돼서? 네. 아, 마음이 놓인다. 오늘 그분 가는 건가요, 거기로?
9: 네, 일단은 한번 그 데리고 가서 아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낯선 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꼭 해야 하는 사회화 교육.

0: 일생활이 익숙한 청고기가 변화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동물구조팀이 임시보호소로 사용 중인 반려견 카페에 도착했는데요.
1: 그쵸?
0: 여전히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 녀석.
2: 얘도 보면은 이제 되게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씹으려고 해서 뭔가 물려고 해서 와이어도 아까 괜히 여기 나오는데 와이어 물는 거.
0: 불안 증세까지 보입니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간식을 건네봤지만 입맛도 없나 보네요.
2: 청국이는 우선 이렇게 자기만 공간, 자기만의 공간에 좀 한번 더 봤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한번 봐봐야 될 게 바깥에서 강아지들이 좀 돌아다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사람이 다 빠진 상태에서 관찰캠만 이렇게 설치해놓고 한번 나가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0: 청국이에게 주어진 혼자만의 시간.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개들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미동이 없는데요.
2: 안 움직일 것 같죠?
1: 아니, 저 자세가 이렇게 완전히 뒤틀려 있어서 저릴 텐데.
2: 그러니까.
0: 생각보다 높은 불안도.
3: 어떻게 보면 여기 저희가 구조해서 데리고 갔던 친구들 중에 사람을 멀리하고 이랬던 친구들도 많았었고 그런 맞아요. 친구들도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2: 저희도 워낙 많이 보니까 네.
3: 노력하면 또 다른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0: 사회와 교육을 받기로 결정. 교육 2주 후
4: 청국이 일로 와볼래. 청국아.
0: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청국이. 앞으로 더 좋아질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4: 맞아.
0: 이번에 찾아온 곳은 김포.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6: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선
5: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제가 좀 봐줘야 되는데 직접 봐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치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6: 네, 당연히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치료하는 게 맞죠. 네.
5: 아이고.
6: 네, 비단이
5: 너구나.
6: 여기서요.
5: 네. 안녕. 영상에서 본 것보다는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0: 피부병은 물론 다른 개들에게 물린 상처까지 몸이 성한 곳이 하나 없던 녀석.
7: 다 지금 건들 때마다 피가 나요.
0: 말문이 막힐 정도로 참혹한 상태였는데요.
5: 야, 제가 영상에서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얼굴이 좀 보이네.
0: 이번 2주 후 염증과 상처가 뒤덮여 있던 피부도 제법 말끔해졌습니다.
5: 너 생각보다 잘생겼다.
6: 그죠? 인물이 있어요?
5: 네, 인물이 좋은데요? 네,
6: 눈도 엄청 깨끗해졌어요. 맨 처음에 한 2, 3일은 눈도 엄청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다 눈에 있던 벌레.
0: 눈 안에는 안충도 가득했었죠. 이제는 맑은 눈을 되찾았습니다.
6: 한 이틀 정도 위험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 너무 위험하고 근데 뭐 너무 이제 온몸에서 뭐 혈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뒷다리가 뭐건 다 안 잡혀서 얘가 밥을 안 먹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 그 다음 날이 엄청 위험했거든요. 네, 그때도 안 됐으면은 진짜 어떻게든 뭐 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틀째 밤에 밥을 먹은 거예요.
0: 입원 후 이틀간 식음을 전폐했다는 녀석. 다행히 기운을 차려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요.
6: 그냥 웃는 거지. 기분 좋지. 너무 이쁘죠?
5: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그죠?
6: 네, 저도 한 두세 살? 네. 됐을라나?
5: 두 살에서 세 살.
6: 그리고 많이 물린 거 보니까 얘가 그 무리에서 어리고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한 네다섯 마리 물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터널 안에 혼자 있었던 게 위험하더라도 지가 물리기 싫으니까 도망쳐서 있던 게 아니라

0: 녀석이 안식처로 선택한 곳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 때문에 배 쪽이나 이쪽이나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이제 벗겨지고 진물 나고 피나고. 그때 엄청 더웠거든요.
2: 이름이 비다니가 되게 좀 특이한 이름인데.
3: 그 저희 같이 구조해 주신 다른 분이 비단처럼 고운 피부를 가지라고. 아, 그래서
2: 반대로 일부러. 곧 될 것 같은데?
3: 그죠.
2: 네.
0: 이젠 건강도 되찾고 비단이라는 예쁜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2: 근데 지금 눈에 계속 띄는 애들이 있거든요.
1: 아니 얘를 구조하다가 옆에서 야산에서 방치돼가지고 발견된 아이들이래요.
0: 고물이 가득 쌓인 한 야산. 그곳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고 있던 개들. 열악한 곳에 그대로 둘 수 없어 강아지들부터 긴급하게 구조했었죠.
4: 들어갑시다. 굿샷. 애쇼. 됐어.
0: 오갈 데 없는 강아지들을 임시 보호해준 수의사님.
2: 이 시기에 사회화 좀 많이 해주면 좋은데 지금 뭐 그런 걸 신경 써줄 그게 안 되니까, 그죠?
5: 사회화 때문에도 여기 있는 것보다 어디론가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서.
2: 딱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0: 임시보호 덕분에 강아지들은 가족을 만날 기회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보호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2: 이런 아이들 우리가 구조하면 항상 생각하는 건, 야, 우선 살렸다. 그러면 그 다음 고민이 또 생기죠.
1: 네, 얘가 잘 치료돼서 잘 좋은 집에 가야지.
2: 어디를 가느냐. 네, 거기서 또 잘 사느냐. 잘 살더라도 정말 보호자분들과 잘 적응하면서 사느냐. 뭐 이런 것들 걱정이 이제 또 산더미. 네,
1: 거기까지가 돼야 진정한 구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6: 이거 돼?
2: 저 안기는 것도 잘했네.
0: 위기의 순간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언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새나게 제작진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7: 내가 조금 더 사랑해주면 이 친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저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진 않을까.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목을 크게 다쳤었던 보라 기억하시나요? 2년간의 임시보호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가족을 만나게 됐답니다. 우와, 보라야, 정말 축하해. 비단이 구조 3주 후 올라보게 달라진 외모, 부침성도 좋아졌다네요.
8: 이뻐, 웃는 거야.
9: 천국이.
0: 건강을 되찾은 녀석들에게 이제 남은 건 소중한 가족을 찾는 일, 그것뿐입니다. 그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그날이 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 육지 거북 꾸꾸. 아름다운 무늬의 등딱지를 자랑하는 그리스 육지 거북은 다른 거북이들에 비해 온도에 예민하지 않아서 반려동물로 사랑받는 거북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새파란 잎을 주식으로 하는 채식동물인데요. 그런데 코끼리도 채식동물인 거 아시죠? 육지거북은 채식으로 하루 종일 끊임없이 먹는 대식가 동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꾸꾸는 거기서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래요. 이렇게 철버덕 잘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육지거북 아니랄까 봐 물가에 내놓기 무서울 만큼 집사의 손길이 항상 필요하답니다.
1: 왜 이렇게 안 가지? 앞으로 가야 되는데.
2: 야, 뭐하냐? 뒤로 가, 뒤로 가.
1: 걱정 마, 뒤로 갈게. 기다려봐.
3: 그거 낑겨서 뭐해?
4: 위로 들어줘, 위로.
3: 위로. 자, 빼, 빨리 빼. 자니?
4: 끼어서 지금 무서워서 들어가네. 자나 봐.
0: 꾸꾸가 살짝 놀랐나 봐요. 겁먹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네.
4: 아유, 꾸꾸야.
3: 재미있어가지고.
0: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꽈당 퍼포먼스 달인 꾸꾸. 집사가 올 때까지 오매불망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1: 안 돼! 나 구해줘!
0: 그런데 그때! 야, 때마침 등장한 집사의 구원의 손길. 정말 다행이네요.
1: 구해줘서 고마워.
0: 이번 소개할 친구는 앙증맞은 말티즈 제롱이. 제롱이는 얌전하고 순둥한 매력이 돋보이는 친구인데요.
5: 나갈 준비 끝.
0: 감기 들지 않게 옷도 챙겨 입었겠다. 베란다로 시원하게 볼일 보러 나가는 중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모자가 내려가서 두 눈을 다 가렸네요. 너무 귀엽다.
5: 앞도 안 보이는데 잘 갔다 왔네. 잘했어.
0: 제롱이 진짜 침착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제롱 집사.
2: 뭐야? 아니 나 저기 방에 있는데 계속
0: 뭐 뭐야? 어디 낀 거야?
2: 엄마가 해결을 안 해주나 했거든. 진짜 천방지축이다.
0: 아우, 제롱이 침착해도 너무 침착한 거 아니니? 도와줄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5: 뭐지 하고 왔다.
6: 근데 누나, 이번에 못 기다리겠어서 직접 왔어. 도와줘라, 얼른! 인간은 할 수 있잖아!
0: 여전히 눈빛으로 소통하는 제롱이. 너 매력쩐다.
7: 일로 와봐.
0: 왜 그래?
7: 일로 와보라고.
0: 왜?
7: 네가 지금 커튼을 쉬했잖아.
0: 빅제로,
7: 너가 여기다 쉬했지?
6: 아니, 누나야, 내가 하긴 했는데. 미안해.
8: 미안하대.
7: 미안해?
6: 응.
7: 진짜야?
6: 응, 잘못했어. 화 풀어라, 누나야.
7: 그래도 예쁘니까 용서해줄게.
6: 땡큐.
0: 작고 귀여운 이 쪼꼬미의 이름은 뚜리. 뚜리는 아빠 옆에 24시간 찰떡같이 붙어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빠 바라기래요. 한창 업무 중인 아빠 곁에 붙어서 꾸벅꾸벅 졸음을 참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사랑스럽다.
8: 다시 한번 와.
0: 뚜리는 화장실 갈 때도 아빠를 항상 부른다는데요. 고양이들은 보호자와 신뢰관계가 돈독해지면 이렇게 볼일 보는 걸 지켜봐달라고 한다네요.
8: 뚜리야, 자는 거 아니지?
6: 앉았어. 어디 가면 안 돼.
8: 또 화장실이야?
0: 이번엔 집사가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관심이 가나 본데요. 아우,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인가 봐요. 안 돼, 안 돼. 배수가 안 돼. 안 돼.
8: 너 안 돼. 네, 됐어, 뭐.
0: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뚜리. 화장실 탐방도 끝이 나고 앙증맞은 발자국 남기며 귀엽게 퇴장. 여러분, 뚜리가 이렇게 훌쩍 자랐어요. 옆에 이 친구는 그 사이 새 가족이 된 뚜바랍니다.
9: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0: 어릴 때부터 화장실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젠 혼자서 문도 척척 열어 제끼는데. 와, 문도 닫았어.
9: 아이고, 아이고, 응?
10: 화장실 이렇게 전체를 다 빵꾸를 내놓으면 어떻게 써?
0: 어머어머, 화장실 집착류답게 처참한 흔적을 남긴 뚜리.
6: 에이, 모르겠고 신나잖아요. 아빠, 그냥 즐겨 즐겨. 자, 이번에도 도전해볼까? 이 잠깐만, 왜 닫혀있지? 어? 희한하네. 아빠가 또 닫아놨구만. 하지만 열지.
0: 와, 매달려서 열었어. 이거 신기술인데?
11: 참 어이가 없네.
0: 따라 들어간다.
10: 야, 이 박두리.
12: 뭐야, 혼자 있고 싶냐?
6: 혼자 있고 싶다고요.
12: 자주 닫아봐.
0: 닫았어. 아주 깔끔하게 닫히네요. 아, 웃겨.
12: 응? 어? 어디 갔어?
6: 아빠, 노크 몰라?
11: 고개 깜빡깜빡깜빡깜빡.
0: 양춘기를 보내는 뚜리 뚜바지만 그래도 아빠랑 놀 때가 가장 즐겁대요. 예나 지금이나 아빠가 필요한 뚜리 뚜바였습니다. 이불에 파묻혀 있는 저 친구가 바로 마지막 주인공 호떡인데요. 너 거기서 뭐하니? 어머, 놀랬어. 아, 알사탕 핥다가 딱 걸렸네.
13: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불 속에 머리 박고 발 빨고 있었어?
0: 항고집하는 우리 호떡이는 장난감에 대한 집착도 상당한데.
6: 어딜 뺏겨? 절대 못 뺏겨.
0: 아니, 호떡아, 그거 소리내는 법 모르잖아. 이렇게 치는 거야. 어?
6: 그래도 만지지만 내 거야.

0: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뭉치. 산책길도 한적하니 아주 신났죠?
1: 아무도 없고 저 최뭉치야. 들어가면 죽는다 진짜다.
0: 어, 나 저맘 알아.
1: 아니다 했다.
0: 아니다.
1: 들어가는 거 아니다 했다.
0: 말 들어라.
1: 마! 야, 나와.
0: 아, 시원하다. 이거 옆입 스치는 느낌이고 색다르네 이거. 이거 이 몸에 촥촥 감기는 게 이게 좋다 이거. 뭐야? 아빠만도 모르고 신났네요.
1: 마.
0: 아유, 뭉치야, 어떡하니? 아빠 화났다.
1: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씨, 완전 꿈물인데 이거.
0: 뭉치 표정 좀 봐요. 이제 상황 파악 됐나 봐요. 털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나 보네.
1: 뭉치 안 찔리나? 이 바늘이다, 바늘.
0: 아이고.
1: 내 손 안 닿았으면 실내도 들어가서 해야 될 텐데. 진짜. 자기 먹는 게.
0: 아, 거기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지, 나는. 분위기 심각한데요?
1: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 안 돼 이제 약속했고.
0: 이야, 드디어 아프셨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 깨발랄 모드로 돌아온 뭉치.
2: 너 들어가려고 그런 말.
1: 뭉치 저 연못에 인사해. 어? 왜 울상이야? 연못이랑 헤어지기 싫어? 어?
0: 막석도 가려니까 아쉽긴 한가 봐요.
1: 다음에 나 또 들어갈게.
3: 바이바이.
1: 알았지?
0: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멋진 풍경을 감상 중인 두 강아지. 바로 동구와 은동 형제랍니다. 오, 카리스마. 차분한 매력의 형 동구. 반면 동생 은동이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강아지인데요. 두 강아지를 뒤로 하고 바다 위 보트에 오른 보호자님들. 그런데 갑자기 다급해진 은동이와 동구. 바다에 빠졌다고 착각한 모양인데요. 생각보다 물이 차갑네. 일단 후퇴. 그때 형 동구도 입수를 시도해 보는데요. 오, 이번엔 비장해.
2: 동구야, 추워, 추워, 들어와.
0: 와, 확실히 형은 다르네요. 이 차디찬 바닷물을 가르며 멋지게 헤엄쳐오는 동구. 어머, 기특해. 너무 감동이다.
4: 동구야, 어때? 진짜 멋있지?
0: 느느하네요. 멋있다, 동구. 그리고 그 시각 은동이는요?
5: 내려달라고요. 나가요, 좀.
2: 은동아, 기다려. 이 어차피 안 들어올 거잖아. 우리 출발하면 와봐라. 은동이 와봐.
5: 어딜 가? 내가? 허이, 내가 내려달랬지 간단 말은 안 했는데? 어?
2: 엄마 쥐가 졸졸졸 차가네.
0: 어쨌거나 저쨌거나 용감한 동구와 귀여운 은동이의 엄마 아빠 구출작전 대성공! 이번에 소개할 가족은 리트리버 언니 오빠들과 함께 물놀이 산책을 나온 덕철이네. 개와 오리라니 이 조합은 또 처음 보네요. 새끼 오리 덕철이는 야외 수영이 이번이 난생 처음이라는데요. 오, 역시 새끼여도 오리는 오리네요. 본능의 몸을 맡기고 멋있게 수영을 즐기는 덕철. 첫 수영이라면서 벌써 여유가 넘치는데요.
6: 어, 잘하네.
5: 꼬맹아, 잘하고 있니? 나 봤어? 나 수영 겁나 잘해. 천재인가 봐.
6: 덕철. 덕철아,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5: 아이 참, 아이 산 넘어 산, 바위 넘어 바위구만. 으차, 으차, 으차.
0: 어, 너무 꽤 높을 텐데 그냥 냅다 점프해버리는 덕철. 이 친구 거침없네요.
5: 털 제대로 말려라. 그러다 감기 걸린다.
0: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새끼오리 덕철이. 짜잔! 우리 덕철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답니다. 오리 6마리와 개 5마리가 함께 동거동락하는 덕철이네. 아주 복작복작하죠.
3: 꼬리 밑에 이거 뭐야?
0: 오리 동생의 짓궂은 호기심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율무. 맛있게 식사 중인 오리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오리가 아닌 게.
7: 냠냠, 너무 맛있어. 역시 밥은 같이 먹어야지. 냠냠. 동물 보라를 일으켜.
8: 아우, 진짜 못 살겠네. 뭐야, 봐봐.
0: 사실 이 친구들은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명 물트리버 친구들인데요. 바닷바람을 만끽하는 건 잠시뿐. 이대로 싱겁게 산책으로만 끝낼 수 없다. 화끈하게 물속으로 냅다 뛰어드는 순덕.
2: 순덕!
0: 아, 보호자님. 머리 질끈 아파오시죠.
2: 순덕!
5: 엄마 미안. 근데 여기 물이 너무 좋아.
0: 근데 진짜 행복해 보인다, 얘들아. 자, 실컷 놀고 나와서 이제 갈 준비를 하려는 걸까요?
2: 알겠습니다. 이제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야지. 유수영 하루 종일 할 순 없잖아.
5: 아, 물도 너무 좋고 모래도 좋고. 아, 개운해. 아, 개운해. 아, 끝난 줄 알았지.
0: 어우, 보호자님, 왜 한숨을 쉬었는지 이제야 와닿네요. 어우, 흙탕물 계속 나와.
5: 엄마 미안. 이건 내가 봐도 좀 심하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또!
2: 요! 야! 야! 후민아, 응? 내가 더 재미있게 뛰어볼까?
3: 응, 보여줘! 토끼뛰기!
2: 우와, 진짜 토끼 같다! 다른 거 또 보여줘, 또! 이번엔 꽃게뛰기! 꽃게 재밌다! 다른 거 또 보여줘, 또!
3: 또? 와,
2: 이번엔 가위뛰기!
3: 가위뛰기? 가위뛰기는 어떻게 뛰는 거지?
2: 가위뛰기 기대하시라.
4: 바꿔라 한글.
2: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쿤민이한테 또 보여주고 싶은데 또가 사라졌어. 또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걸 또 할 수가 없어.
3: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6: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7: 야
5: 후민정은 안녕?
8: 안녕.
5: 무슨 일이니?
2: 또가 사라졌어. 훈민이한테 재미있는 뛰기를 또 보여주고 싶은데 움직여지지 않아.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또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한글을 찾자. 어? 이게 뭐지? 오, 신기한 동물이야. 어? 여기 또 왔어. 오. 어? 여기 또 왔잖아. 어? 한글이야. 헛.
1: 나와라 한글.
0: 천지? 한글 또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슛! 변신! 어? 어? 한글이 안 보여.

0: 무슨 일이야?
1: 신기한 동물 등에 한글이 있었는데 사라졌어.
0: 혹시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 주변의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맞추기도 하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야.
2: 천지의 변신 공격에 카멜레온이 낙엽 색깔로 변신한 거야.
1: 그렇다면 낙엽을 날려버리겠어.
2: 지금이야. 어서 한글을 찾자.
3: 어림없다. 변신!
1: 어? 카멜레온이 또 안 보여.
0: 이번엔 주변 환경이 자갈로 바뀌었어. 카멜레온도 같은 색깔로 변신해서 안 보여.
1: 천지가 자꾸 변신 공격을 해.
2: 그렇다면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0: 변신에는 원래로 맞서자.
4: 변신에는 원래.
1: 원래. 어? 지금이야. 헛.
4: 나 한글.
3: 아니, 나의 변신 공격을 원래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한글!
0: 한글 또가 파괴됐어.
2: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 수 있지.

0: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1: 뿅! 뿅!

0: 이렇게 알겠어. 위아!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야! 또! 또 만들어 볼까요? 이야! 또! 또? 이야! 또! 또! 야! 또! 아이고, 물 좀 마시고 올게요.
2: 히히, 우와, 한글 많다.
3: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4: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어? 한글이야. 응, 금방 갈게. 기엽.
1: 나도 금방 갈게.
0: 응. 접. 어, 한글이야.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2: 네.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진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4: 갑자기 비가 와도 토끼는 뛴다! 와!

0: 아기 토끼가 숲속에 놀러 갔어요. 그때 갑자기
1: 갑자기
0: 수아, 비가 내렸어요. 아기 토끼는 비를 통해 어디론가 달려갔지요. 그곳은 캄캄한 동굴이었어요. 동굴 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2: 뭘까?
0: 바스락. 아기 토끼는 무서웠어요. 그때 갑자기
3: 바꿔라 한글.
4: 갑자기 왜요?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0: 어? 갑자기 다음의 이야기가 사라졌어.
4: 너무너무 궁금한데. 갑자기가 사라졌나 봐요.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네.
5: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이야
8: 오늘은 선생님과 후민이 정음이가 다 같이 있네요. 무슨 일이에요?
0: 그림책을 읽고 있었는데 뒷내용이 사라졌어요.
4: 갑자기가 사라져서 그림책 내용을 알 수가 없어.
9: 맞아. 우리는 엄청 궁금한데.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갑자기를 찾으러 떠나자.
1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한글을 찾자.
1: 어? 이게 뭐지? 이건 혹시 그림자? 이건 토끼 그림자. 이건 악어 그림자? 이건 곰 그림자. 이건 피터팬 그림자야.
2: 야, 용사. 정말 똑똑하군요. 나는 그림자를 사는 상인이라오. 당신의 그림자를 주면 내가 한글을 주겠소.
0: 좋아요. 한글 갑자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그림자?
2: 오.
0: 이 그림자?
2: 오.
0: 이 그림자?
2: 오.
0: 오, 멋진데? 이 그림자 어때요?
2: 오, 좋아요.
0: 어서 가져가세요.
2: 자.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그럼 한글을 드리겠소.
0: 천지?
3: 한글 갑자기를 찾으러 그림자 상인을 찾아오다니. 하지만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너의 그림자는 사라질 테니.

0: 내 그림자들이 사라졌어.
1: 어, 내 그림자도 사라졌어. 그림자와 한글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림자를 반드시 찾아야 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흐림에는 맑음으로 맞서자. 흐림에는 맑음! 맑음!

0: 친구들 따라해봐요. 갑자기
1: 보기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토끼가 나타났어요. 아무리 갑자기
0: 갑자기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어줘요. 그때 갑자기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꿔라 한글! 갑자기가 사라졌어요. 천지가 흐림으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맑음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갑자기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다시 읽어주세요. 갑자기 토끼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토끼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토끼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2: 받아라! 이야! 아! 자, 다음은 너다! 으아!
3: 정음아, 뭐해?
4: 아, 딱지치기.
3: 나도 할래.
4: 어? 그래, 우리 같이 놀자.
3: 응?
4: 같이!
3: 이번엔 내 차례.
4: 야. 이번엔 내 차례.
3: 야. 우와, 잘한다.
0: 훈민아, 정음아, 밥 먹자.
4: 네. 놀던 거 치우고 갈게요.
0: 그래, 그래.
4: 같이 정리하자.
3: 응.
4: 같이 하면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3: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자.
5: 바꿔라, 한글!
4: 정음아, 나 이제 안 할래. 너 혼자 해.
3: 아니, 어? 아니, 훈민아! 아, 훈민이가 왜 그러지? 아, 같이 해야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는데.
4: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욕망치고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6: 정음아 안녕. 무슨 일이니?
3: 훈민이랑 같이 정리하고 싶은데 훈민이가 나 혼자 하래. 그래서 속상해.
6: 천지가 가치를 가져간 게 틀림없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가치를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1: 잠깐만, 나 이제 안 할래. 너 혼자 해.
0: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한글은 어디에 있지? 어? 저기 백조가 있어. 둘씩 짝지어 같이 움직여. 어? 한글 같이야. 어서 한글을 가져가자.
1: 세상 한글.
0: 천지?
2: 한글 가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 가치는 찾아갈 수 없다. 가치는 더 이상 같이 다닐 수 없을 테니.
1: 쥬엇! 혼자!
0: 어? 아니, 백조들이 사라졌어. 한글 2도 사라졌어. 한글을 되찾아야 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혼자에는 반짝으로 맞서야 해. 혼자에는 반짝? 반짝? 한글 가치를 찾았어.
1: 조사사
0: 한글.
2: 아니, 나의 혼자 공격을 단짝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3: 우리가 왔어.
4: 하용사, 괜찮아?
0: 한글 가치가 파괴됐어.
5: 그건 문제없어.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게. 헛!
1: 나 한글!
5: 쇼옷! 헛! 쇼옷! 헛! 쇼옷!
6: 가치!
7: 저장 완료! 가치! 정은미의 손으로!
8: 같이 한글 카드를 뭐든 지자판기에 넣으면
9: 우리 같이 정리하자.
8: 그래! 같이 하자! 같이
9: 같이 같이 같이
8: 자, 쏙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꼬마 용사들, 오늘은 할아버지와 같이 한글 만들어 볼까요? 자, 팔을 앞으로 뻗어서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아, 읏, 갓, 갓, 으, 이, 이, 이, 갓, 치, 같이.
1: 할아버지, 우리 밥 같이 먹어요.
0: 어, 그래, 밥 같이 먹자. 잠깐만요.
2: 히히, 한글 같이 먹어야지. 냠, 냠냠냠. 슝.
0: 밥을 같이 먹었더니 맛있네. 오잉. 한글 같이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같이.

0: 같이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아를 만나 가. 가가 받침 티읕을 만나 갓. 이응이 이를 만나 이. 같이.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같이. 친구들 따라해봐요. 같이. 끝.
1: 보기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리해요. 같이. 매우.
0: 같이. 훈민이와 정음이가 딱지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같이 정리하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꿔라 한글. 가치가 사라졌어요. 천지가 혼자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단짝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가치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같이 정리를 해요. 훈민 정음은 뭐든지 같이 해요. 훈민 정음은 뭐든지 같이 해요. 훈민 정음은 뭐든지 같이 해요.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옥스포드 타운.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 상처엔
9: 승한길게.
8: 주물 상처엔
9: 덤벤네.
10: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11: 넘버블럭스 숫자 누리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누리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누리 AR카드 엑소플레이.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0: 다른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Hee hee hee!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5: 얼굴 상처엔
7: 승강기계
8: 주물 상처엔
9: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기사 홍기맹과 함께하는 호요더
1: 히로데이.
0: 안녕.
2: 친구들이 부르면

0: 근데 아우 눈꽃별이라서 춥긴 춥다. 아 진짜 어서 눈꽃여왕님을 찾아서 가시별로 모시고 가자.
1: 응 좋아.
0: 눈꽃여왕님.
1: 눈꽃여왕님.
0: 안녕.

0: 겨울엔 번개맨보다 눈을 펑펑 내려주는 눈꽃 여왕이 더 인기가 있지 않겠어? 그쵸, 여러분? 아, 참. 지구에 눈 선물을 안 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어서 지구로 가자.
1: 네, 눈꽃 여왕님.
2: 눈꽃 여왕님.
3: 눈꽃 여왕님. 맨날 지구별 아이들만 챙기시고 진짜 너무해요.
4: 가시별엔 눈 한 번도 안 내려주시고.
0: 가시별? 저런, 눈이 한 번도 안 내렸다니. 가시별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
2: 그니까요.
0: 그럼 지구보다 가시별에 먼저 가볼까?
3: 예!

0: 얘들아, 얘들아. 어? 근데 겨울인데 왜 눈이 안 오지?
1: 그러니까 자꾸 뿌려주면 좋은데.
2: 맞아, 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3: 아, 눈은 눈꽃 여왕님이 내리시잖아. 눈꽃 여왕님이 지금 오시고 계실지도 몰라.
4: 그럼 눈꽃 여왕님이 어디쯤 계신지 알아가 알아볼까?
5: 오, 좋아.
4: 우주지도 작동. 어? 찾았다. 알아? 그런데 눈꽃 여왕님이 가시별에 계셔.
0: 뭐?
6: 가시별에?
0: 가시별에?
3: 설마 눈꽃 여왕님이 가시별 대장에게 붙잡힌 거 아니야?
0: 그럼 어떻게? 잠깐, 그럼 눈꽃 여왕님이 위험할 수도 있겠네?
3: 얘들아, 우리 어서 번개맨에게 알리자.
2: 좋아.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번개맨을 부르자. 번개맨!
5: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7: 번개맨이 간다!
2: 번개맨!
4: 번개맨, 눈꽃 여왕님이 가시벨에 붙잡힌 것 같아요.
0: 뭐라고? 안 되겠군. 가시벨로 가야겠어. 잠깐만요, 번개맨. 혹시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3: 저도요.
8: 나도 갈래요.
0: 너희들도 좋아. 대신 가시벨은 위험하니까 내 옆에 꼭 붙어있도록 해. 알았지?
5: 네, 번개맨.
0: 좋아. 그럼 가시벨로 출발. 다 같이 번개 이동.
3: 이상하네. 눈꽃이여 퍼져라. 눈이여 내려라. 이렇게 하면 눈이 와야 하는데 왜 안 오지?
9: 꽃나무님, 정말 실망이에요.
3: 더 강력한 눈꽃의 힘이 필요한 건가?
8: 빨리 내려주세요.
9: 좀 내려주세요.
3: 정말.
0: 눈꽃 여왕님.
3: 번개맨.
5: 번개맨?
3: 눈꽃 여왕님을 괴롭히지 마.
8: 괴롭히다니.
9: 우리 괴롭힌 거 아니거든.
2: 눈꽃 여왕님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지구에 눈이 안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0: 그래. 우리가 모를 줄 알고.
3: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 가시별에 눈을 내리러 왔답니다. 금방 내리고 지구로 갈 거예요.
8: 거봐, 가시별에 직접 눈 내리려고.
9: 그래, 직접 오셨대잖아.
8: 그래.
0: 그렇구나. 저기, 그런데 눈꽃 여왕님, 이곳 가시별은 가시 에너지의 열기가 너무 강해서 눈을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3: 뭐라고요? 내가 눈을 내리지 못한다고요?
8: 와, 어쩐지. 그래서 가시벌에 눈 못 내린 거였네.
9: 아, 눈꽃 여왕님.
3: 뭐라고? 감히 나 눈꽃 여왕을 무시해?
5: 눈꽃 여왕님.
3: 내가 눈을 못 내리는

0: 에너지가 너무 강해. 번개 힘이여 솟아라. 룩권 여왕님의 환한 마음을 따뜻하게 번개 파워.
1: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2: 룩권 여왕님 괜찮으세요?
1: 눈을 못 내린다는 말에 화가 나서 그만. 얘들아, 미안하구나.
3: 아니에요.
2: 그런데 이 가시별에 눈을 내리게 만드시다니 눈꽃 여왕님 정말 대단하세요.
4: 네, 대단해요.
1: 정말 가시별에 눈이 왔어.
5: 아, 신난다.
6: 아차, 아차차.
1: 네, 가시별 대장님.
2: 가시별 대장?
6: 감히 내 아름다운 별을 이꼴로 만들어? 가시별 에너지여 퍼져라! 모든 눈을 녹여버려라!
1: 그럼 이제 눈 다 녹는 거예요?
5: 아쉽다.
1: 뭐? 내가 내린 눈을 모두 녹이겠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럴 순 없지. 가시별 에너지는 모두 얼어버려라! 눈꽃 파워!
5: 가시별 대장님!
7: 가시별 대장이 얼어버린 거야?
8: 눈꽃 여왕님, 우리 어서 지구로 돌아가요!
1: 네. 그럴까?
9: 네. 네! 자, 그럼 다시 지구로!
5: 우리 눈싸움 할래?
1: 좋아! 야, 가자, 나도 잘려!
5: 야, 야, 야, 너무 세잖아! 야, 야,
1: 아차, 아차차, 나 떨고 있니? 네.
0: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허우체조 함께해요.

0: 비단 사세요, 비단. 아주 질 좋고 색깔 고운 비단 사세요.
1: 어머, 비단? 어디, 어디, 어? 에이, 어디? 에이. 어머, 너무나 세상에. 아니, 내가 비단을 좀 볼 줄 아는데 이거 예사 비단이 아니네.
0: 보는 눈이 있으시네. 자, 이 비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짠 달표 비단, 명품 비단이죠.
1: 어쩐지 다르더라. 고맙다, 고마워.
2: 물러가라. 원님의 자식이다. 아, 물러가라.
0: 이 마을 원님이신가 보네.
3: 어허! 군양원님 아니고

0: 요즘 뭐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1: 아유, 너무 편해서 걱정이죠.
2: 아이고, 저런 모님이 있으니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좋겠네. 아이고, 좀 쉬었다 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대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좀 쉬다 가자. 자, 아이고, 좋다. 아이고.
3: 아이고.
4: 비싸 보이는구만. 자, 그럼 안녕히 주무시게. 아이고, 횡재네, 횡재야.
2: 아이고, 잘 잤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아이고, 내 비난. 아이고, 안 되겠다. 원님.
5: 비단 장수는 원님을 찾아가 잃어버린 비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0: 그 자리엔 돌장승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자밖에 없겠구나.
6: 누구요?
0: 범인은 바로 돌장승일세.
2: 아이 우리 산도 농담도 잘하셔.
0: 오호, 네 이놈.
2: 예예예, 사또.
0: 지금 당장 가서 비단 도둑 돌장승을 잡아오도록 하여라.
7: 네?
0: 어허, 냉큼 잡아오지 못할까?
2: 예예예,
0: 어서 가라, 어서 가.

0: 호호, 네 이놈 돌장승, 네가 범인이랬다? 헤엉, 입을 꼭 다물겠다. 여봐라, 저 돌장승을 매우 쳐라.
1: 아니, 이 마을 원님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들었는데 완전 헛소문이었네.
2: 그 뭐냐, 매우 지랍신다.
3: 지랍신다. 하나요. 아우 손 아파.
0: 원인요, 어서 치료도.
3: 예예. 둘이요. 셋이요.
4: 아니 돌을 친다고 돌이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요.
0: 누군가? 누가 웃음소리에 대었는가?
4: 예? 아니 저희는 그냥 웃겨서 그냥 웃었는데요.
0: 웃기다? 재판하는 게 웃기다? 예? 지금 웃은 자들을 모두 당장 옥에 가져와라.
4: 예? 아유 잘못했습니다.
3: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0: 주십시오. 좋다. 이번만은 내 특별히 봐주도록 하마. 대신 내일까지 벌금으로 비단 두 피씩을 가져오도록 해라. 알겠느냐?
4: 예? 예, 원님. 그나저나 비단 두피를 갑자기 어디서 구해?
5: 망했네, 망했어.
6: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간신히 비단을 구해서 다시 관아에 모였어요.
4: 비단 두피리옵니다.
7: 네, 비단 두피리요.
0: 그래. 오호, 하루 만에 비단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다들 잘도 구했군. 비단 장수, 이리 와서 이 중에 자녀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는지 보아라.
1: 이 중에요? 이거 맞습니다요. 이건 제 비단이 틀림없습니다요. 예.
3: 뭐라고라?
2: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0: 예. 오호라, 그래? 그렇다면 자네들은 이 비단을 어디서 구했는가?
4: 아유, 저희는 그 비단을
8: 저자에게 샀습니다.
9: 아니 뭐 그게 아니라.
0: 그래? 자네는 이 많은 비단들이 어디에서 났는가?
9: 그러니까 그게 그 비단은 제가 직접 만든 제 비단이옵니다. 예.
1: 거짓말하고 있네. 이건 내 비단이거든.
9: 아이고, 내 비단이거든? 어? 아니, 이 비단이 당신 비단이라는 증거 있어? 아이, 증거 있냐고!
1: 당연히 있지. 자, 이건 내가 한땀 한땀 만든 비단이라 내가 비단마다 별표를 붙여놓았지.
9: 뭐?
1: 이렇게!
9: 별표?
3: 저 별! 저 사람이 비단 팔 때 봤어.
4: 맞아요. 저도 봤어요.
2: 그럼 저자가 범인이 확실하네.
0: 이래도 발뺌을 하겠느냐?
9: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아이고, 비싼 비단에 그만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아이고.
0: 여봐라, 저 비단 도둑을 당장 옥에 가둬라.
2: 가두랍신다.
0: 예이.
9: 아이고.
3: 잡았다요, 놈.
9: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1: 드디어 내 비단을 다 찾았다.
4: 잘됐어.
1: 감사합니다, 원님.
0: 우리 마을엔 비단 장수가 흔치 않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단을 파는 자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네.
4: 아유, 그래서 저희를 일부러 혼내시고 비단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구나.

0: 가득 찬 우리 아산 친구들과 함께한 오늘의 등동댄 가족을 소개합니다.
1: 자, 친구들 안녕.

0: 하는 아이도 보는 것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안녕, 뭐든지 뮤직박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하하 하하하하하 하 아저씨야. 안녕. 여기 박스들이 엄청 많지? 이걸 뮤직박스라고 해. 뮤직박스. 친구들이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보내준 박스들이지. 이 안에 정말 뭐든지 들어있을 수 있다고. 오늘부터 이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볼 거야.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자, 그럼 오늘의 박스를 한번 골라볼까? 자, 박스를 너무 많다. 가만 볼까? 소리가 별로야. 이것도 좀 괜찮은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어? 오, 저기 또 박스들이 있네?

0: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1: 그래, 작은 것도 마음에 들고. 이걸로 결정했어. 자, 그럼 오늘은 바로 몸의 소리야.

0: 야, 너 나 누군지 알아?
1: 하하.
0: 진짜? 하하. 나 누군지 알아? 원래 알았어?
1: 네.
2: 엄마가 말해줬어요. 엄마.
1: 나 원래 알고 있었는데 난 TV에서 봤거든요.
2: 아저씨, 근데 우리 아빠 아저씨 좋아해.
0: 아, 진짜?
2: 네.
0: 나도 좋아한다고 전해줘. 이거 봤어? 이 뒤에는 박스를 다 봤어?
1: 네.
0: 너무 많지?
1: 네.
0: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2: 장난감이랑 인형.
1: 나는 다 돼있을 것 같아.
0: 맞아요. 저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번째 박스를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박스! 짜잔! 몸의 소리! 몸의 소리?
1: 이게 뭐야?
0: 이게 뭘까? 몸의 소리?
1: 박스 같은 소리가 나는데.
2: 여기 아니야? 작은 박스 안에도 있는 거 아니야?
0: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아저씨가 먼저 한번 뜯어서 볼게.
1: 네. 저도 보여도 돼요?
0: 아저씨가 먼저 볼게.
1: 네. 알겠어요.
0: 자, 뜯었다. 네. 와, 진짜 뭐가 들어있지? 너무 궁금해.
2: 뭐지?
0: 어? 어? 이 뭐가 들어있을까? 자! 여기에 카드가 세 장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눈 감아. 눈을 감아. 자, 이렇게 눈을 떠! 오늘은 카드를 뒤집어서 나오는 그림 있지? 그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소리를 내보는 거야. 어때? 좋지?
1: 네.
0: 지유부터 한번 해보자. 네, 지유가 네, 골라봐.
1: 저는
0: 이거 짠짠. 그러면
1: 하나, 저도 펴볼게요.
0: 하나, 둘, 셋. 짜잔.
1: 입.
0: 어? 입술이요.
1: 입술.
0: 입술? 이 입술로 무슨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정해봐.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는?
1: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게 힘들다.
0: 이거 안 되지? 너무 특이한데? 지유야? 야, 이거 좋다. 삼촌이 한번 해볼게.
1: 네.
0: 삼촌은 진짜 입술로 소리 정말 잘 내. 만들어야지.
2: 너가 시계, 너가 시니까 하고
1: 물고기,
2: 물고기 일단. 아저씨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헝 하는 거예요.
0: 그래. 네? 그리고 나 하나 또 있어.
2: 뭐예요?
0: 나 하나 또 있어.
2: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개만 골라야 돼.
0: 네. 아, 정말?
2: 네. 네.
0: 그런 거에서 아저씨는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두 개 한번 해볼게. 맨 처음에 내가 이걸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1: 네.
0: 간다?

0: 이거.
1: 어, 역시 내가 어제도 들어봤었어. 아, 우리 음악 맞춰 하자. 나는 이어갈 테니까 너는 빡빡 하면 아저씨가 이거야.
0: 아, 이거? 이거 해줘?
1: 네.
0: 알았어.
1: 시작.
0: 자, 나, 어, 갑자기 생각났어. 비둘기 소리 한번 내줄까?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
1: 네.
0: 알았지? 가만히 있어. 대박이지? 소리 질러!
1: 야!
0: 친구들, 이게 어떻게 노래가 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1: 네, 궁금해요.
0: 궁금하지?
1: 네.
0: 자, 그냥 눈 크게 뜨고. 잘 보라고. 정말 멋진 음악입니다.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도 뮤직박스가 이만큼 신나지? 과연 어떤 음악을 만날까? 조금만 기다려. 박스를 안 가져왔다. 잠깐만. 미안해. 창피해라. 자, 오늘은 바로 뮤직의 파리. 친구들, 느리게 빠르게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지?
1: 네.
0: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짠! 열 개.
1: 네.
0: 자, 그러면 세어줘.
1: 하나, 둘, 셋!
0: 미안해.
1: 하나, 둘, 셋!
0: 삼촌이.
1: 하나, 둘, 셋!
0: 잠깐만.
1: 하나, 둘, 셋!
0: 내가 손톱이 없어.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잠깐만. 셋! 하나, 둘, 셋!
0: 자, 다시 하나, 둘, 셋이라고 외쳐.
1: 하나, 둘, 셋.
2: 뭐야?
0: 우와! 나만 봐야지! 대박! 헐! 대박! 우와! 우와! 아, 진짜 대박! 와, 이거 진짜 이런 거 해도 돼요? 어, 대박!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궁금하지? 궁금해?
1: 네.
0: 잠깐! 궁금합니다. 수수께끼. 궁금하지?
1: 네.
0: 소리 한번 들려줄게.
1: 아, 뭐야? 박스.
0: 잠깐만. 아저씨가 손 한번 넣어볼게.
2: 뭐야?
0: 뭐? 아, 살아있는 것 같아.
2: 살아있어.
0: 나 힌트 줄게. 두 마리야.
2: 두 마리?
0: 두 마리가 있고 두 마리 모두 다리가 네 개야.
2: 네 개라고?
0: 응.
1: 코끼리.
0: 코끼리가 이 안에 있어? 땡.

0: 한 마리는 네. 알을 낳고 네. 한 마리는 새끼를 낳아. 뭘까?
1: 가족? 가족?
0: 가족?
1: 가족.
0: 오, 너는 되게 순수하다.
1: 가족, 가족.
2: 가족, 가족,
1: 가족, 가족,
0: 가족,
1: 가족, 가족, 가족,
0: 가족. 우리들의 가족일 수 있어. 그럼 내가 또 힌트 줄게. 한 마리는 털이 없고 네. 한 마리는 털이 많아.
1: 있어? 고양이? 고양이?
0: 한 마리는 물 속을 다니고 한 마리는 땅 위만 다녀.
1: 강아지랑 거북?
2: 강아지랑 거북?
0: 거북. 어? 조금만 더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1: 토끼!
0: 어?
1: 토끼!
0: 어?
1: 토끼!
2: 토끼!
1: 토끼!
0: 짜자잔! 이쁘지? 귀엽지? 친구들!
1: 네.
2: 네?
0: 과연 누가 느리고 누가 빠를까?
1: 아, 얘 빠르고 얘 느리고.
3: 맞아요.
0: 누가 빠르다고?
1: 예. 토끼!
0: 토끼가 빠르고?
1: 토끼가 느려요.
0: 그래? 네. 이 토끼와 거북이는 달라. 느린 토끼와 빠른 거북이야.
1: 에? 응? 그거 뭐라는 거지?
4: 매일 아침 거북마을 친구들은 함께 산책을 가요.

에이? 정말 빠른 거북이 나타났네. 소문대로 아주 특별한 거북이구나. 난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거북 친구들과는 함께 달리며 놀 수 없어. 토끼 마을 친구들도 아침마다 산책을 가요.

0: 아휴, 혼자 남았네. 나는 느린토끼라 친구가 없어.
1: 울지마 느린토끼야. 좋은 친구를 소개할게.
0: 빨리 와 빠른 거북아. 우와 빠르다.
1: 토끼야, 우리 같이 산책할래? 내가 좀 천천히 걸게. 정말? 느리게 걸으면 같이 느리게, 빠르게 걸으면 같이 빠르게. 그래야 좋은 친구지.
0: 고마워 빠른 거북아. 나도 조금 더 빨리 가볼게.
1: 그래, 서로 맞춰 걸으면 되는 거야. 즐거운 산책.

0: 안녕, 또 만나. 다 같이 산책할 준비 됐어요?
1: 네.
0: 자, 줄 서세요.
1: 네.
0: 소리 질러.
1: 네.
0: 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빨리 가자. 오른쪽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왼쪽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자, 그러면 이제 산책 말고 더 재밌는 놀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토끼랑 거북이랑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자.
1: 얘네들이 도망치고 얘네들이 술래요.
0: 그래, 여튼간에 그렇게 하자. 그럼 아저씨가 느리게 하면 느리게, 빠르게 하면 빨리 오는 거야?
1: 네!
0: 아저씨가 술래야?
1: 네!
0: 자, 시작한다.
1: 네.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자,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볼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의 궁예빵. 친한 친구가 된 토끼와 거북이가 산책을 마치고 준비한 무대입니다. 여러분께 토끼와 거북이를 소개합니다.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 상처엔
8: 승강기계!
7: 주물 상처엔
8: 넘버마이!
9: 마데카 소리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꾸렁꾸렁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키키키키.
5: 타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